0: 자유.
1: 꿈이 와서 망한.
0: 예, 자유. 락앤록 자유. 이제 부탁 국민의 소망한 저랑 신앙화자 좀 자유.
1: 매매매 수많다가
0: 에이 자이 그럼 빡 원자이 마침 마침 겐자 아와케